이름이 북한 말래 그거 뭐냐 하며 아무때 브리짱만 시작해노 누군가 놓고 비르면 가게인고 대화에 죽을 거 가게 내가 손잡은 낭상이었던 거

이쁘네. 참 너무 되는 거 많아차. 오늘 방송이 많아 그렇지나이. 아이 아주 쳐봐. 사과 아래 통통 받았던 보자. 너 쳐봐. 너 보다 떨어진다. 스카우다 못하자. 너 쳐봐. 안 꾸노 보자 떨어져. 스카우 못하자. 안 나로 하나 버릉 원신이 부산어 아마성. 버릉 원신이 부산. 사과 너 부산자. 너 발모 빨로. 안 담 떠디 쳐다보니 부산자. 공라 떠디시. 어, 엄마.

0: 인하 사간이 저도 버렁어 누쿠비리만 그리스라이성은 무슨 자고 범라또 띠보 아무나 부직하는데 빈비리만 까리만 가는 흥이 한채스 그리스라이성됐다 온 그놈이 많이 한거이 살살치니 헐헐치니 한거이 창가 버렁거 말만 이리로 여가를 살까봐 아무나 성어드라만 꼬이난 딘흥이 복하 비신거 무슨 만자카 앞으로께 너랑 비신거는 그럼 파는 마음이 많게 파는 너가 따라는야 동자의 아무나 부지자카 무한가에 파대클라이 사진 산업 그대 탈익스남의 카레 푹다이 아무나 눈의 초와의 对下载我这个路可以从这看养的狗狗也变了养的你也不能没有妈妈不会太的给阿姨那个广告不低他不含这个在嘎不嘎卡那么明显我可当今天可我那个拍小白家卡
1: 我妈妈啊我妈妈出来吃羊肉了阿姨呢好容易小白油大不呢好孤独好吃呢어머잡아줘
2: 눈보라서된떠가서마야돈그마위벌어오마너똑마똥클래가다
1: 예아버꼬개꺼떠랑우람트레떠랑그랬다마뭐라도마너몸손이가랑그랬카너몸이구우서다하바지래니는보드라먹으러서돌아오는소리야
2: 살살지니헐헐지니마저야마너야한거있었겠나보나서따흥그대라니마사이보드지기차
1: 예너가비리파진채우다해서뱉다마눈떠오지你那是个大兄弟，你往过头看，哈？哪
2: 个呢？我往过头看了你吗？
0: 海天芒，海天芒，我不是不克来家个，光拉波提，我嘛对你努空个，哈达个些苏红家去，我对你开了一碗排骨吧，红米是米光拉侬波提，再要侬也懂肉。从我部门里面看见些呢，可能就看到了俺们村子。